0: 깜짝 예민촌.
1: 국내도 수리가도 살림 서플라이즈 스쿨 서플라이즈 반가운 건강 및 서플라이
0: 깜짝 예민촌.
1: 뭐다 뭐 필요한 임포트 밀로관 건강한 바가이 싹갈라와까
0: 깜짝 예민촌.
1: 바라사 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 각 바라사 베이비
0: 깜짝 예민촌.
1: 이 먹어 봐라 그런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24 호라스.
2: 저희 바바클라고 다미 카페 뭐 저희?
3: 아니 누가 클라시 누가 카페?
2: 아 비나가 있어 뭐가 카페? 이리 빠리 있어 달라 스윗 뭐가 엑스 몰라 이 말로 공이 팔려만.
3: 하트노.
4: When you want to dance like